0: 밖에 심장들이 이 소리.
1: KIOIFM San Francisco, Oakland, San Jose.
2: And iHeartRadio Station.
1: The Bay's Star 101.3. Guaranteed human.